0: 이따 한 거야.
1: 왜 자?
0: 안 돼, 안 돼.
1: 가면 꿈을
2: 읽고. 아, 그래, 가면
1: 읽고. 가면 꿈을 읽고.
2: 저 뭐, 한 대 읽고.
1: 자, 오늘 한 대 읽다. 가면 가, 읽고.
0: 한이, 딱 한 대씩 들으라.
1: 한이. 한이.